있죠. 사랑에 복 있죠. 조식 가워요. 아저씨 가대워요. 원유 알시죠. 원유에게 알시죠. 건리쳐 갔네. 건리쳐 나갔네. 하소이 열어라 갔네.